0: 우리는 미국 내사당 소속이고 조족은 연락원이 스미스 대원입니다. 용대장님을 만나러 왔다.
1: 네, 들어가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0: 잠깐! 용대장님 나와 달라고 전해줘. 스미스 대원님이 부상을 입어서 거동이 불편하시다.
1: 네, 알겠습니다.

0: Captain Smith, we met before.
1: Hey, Colonel Park, be careful. I'm injured.
2: I'll get you, medic.
1: Thanks. He's been taken care of. Who's going to the meeting at HQ?
3: It's me.
4: 방문 배치 서류는 챙겼습니까?
3: 여기 있습니다.
4: 네. 갑시다.
1: 내린.
0: 그쪽은 누구십니까?
5: 죄송합니다, 대련님. 바빠서 소개 늦었습니다. 저는 통역관 김정호라고 합니다. 메사란에서 대량의 한국인을 초회했습니다.
0: 그래, 알았어. 네 군 다 잘해봐.
4: 네, 알겠습니다.
6: Make our Korean soldiers proud!
7: Yes, sir.
0: Yes, sir!

0: 대장님!
1: 빨리 와!
0: 대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대장님!
1: 요!
0: 어떻게 된 거야?
2: 망했습니다.
0: 여섯 명이라며?
2: 다 망했습니다. 중국군이 너무 많았습니다.

0: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사단으로 가는 길은 이쪽입니다.
1: 어디로 가든 우리 마음이야. 좀 들어.
2: 바빠게와
0: 가방.
2: 金哲，给他上个保险。
1: 是。指导员，你开稳点啊。
3: 好嘞。
1: 刚才谢谢你了，那伪军上校说的那英文，幸亏你救场，我冷汗都出来了。
3: 这叫合作无间。

0: 다른 지원 요청을.
1: 네, 알겠습니다. 사보도로 집어차의 중국군 파견 부대가 타고 있다. 던져막아, 던져막아.
2: 속도 올리려고.
0: 머리에 쏘고 뭐해?
1: 주문이 있습니다.
0: 이봐, 빨리 쏘라고.

0: 뭐라고?
1: 알겠어. 314고지와 오온산 두 곳이 공격받고 있다 합니다.
2: 오온산?
3: 자네가 볼 때 이 빨갱이 새끼들이 어느 쪽으로 올 것 같아?
4: 두 곳 모두 공격받고 있는 상황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오온산 쪽을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군과 교대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지형 파악도 제대로 되지 않아 아무리 유장 공격이라 해도 막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3: 겁날 거 없어. 잘 버티라고 해.
2: 이 빨갱이 새끼들이 목표가 명백해. 아군의 병력을 분산시키려는 거야.
3: 그리고 오늘 밤에 미군과 교대 한정보가 새어나가면 상황이 복잡해서 백승호 호출해.
1: 백설용 전투 중 부상으로 인해 응급처치 중입니다.
3: 뭔 소리야? 그럼 부대는?
1: 부대원 모두 부상으로 전투 불가 상태입니다.
3: 너무한 놈이야!
1: 죄송합니다.
3: 백승호 이 개새끼! 대진!

0: 대장님, 정신 드십니까?
1: 여기가 어디야?
0: 호방병원입니다. 바로 이내 심각한 뇌진탕이라고 하는 나이 선생님께서 그래서 여기로 모셨고요.
1: 저의 실사거지 상황 어때?
0: 아무 일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대로 준비해놨으니까 중공군이 쳐들어오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1: 아무래도 이상해.
0: 뭐? 어디? 뭐가 이상하단 말씀이십니까?
1: 아무튼 314고시에서 왔어. 우리 군복을 입고 있었고 저에 미군 대회가 있었단 말이야.
0: 미군 대회라며?
1: 왜? 왜 있어?
0: 예? 대장님. 대장님. 대장님. 대장님! 의사. 의사야!
2: 梁晨来电，他还是带队出发了。 他说要抢先占领这个位置，这的确是个关键点。提前占领可以遏制住敌人占领大余岭的通道和314高地的退路。不过，他们只有不到10个人呢。这个梁晨呐，就是胆子大，敢冒险也敢抗命。他呀，是看出来你要故意保护他们了，他现在把电台。

0: 몸은 좀 어떻습니까?
1: 대통령님,
0: 의사 선생님이 최대한 안정을 취하라고 했습니다.
2: 안 돼. 우리 유덕기에게 노출됐어. 자, 일단 종욱군은 내가 아는 사람이야.
0: 안 됩니다, 움직이면 대사장님. 골절 치료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2: 닥쳐! 내 말 들어. 지금 당장 사단으로 간다. 어서!
0: 예, 알겠습니다.
3: 종이가 나와라. 休息五分钟，淑敏，你过来，看这条路，那边是黑豹师师部的方向，这边是314高地的方向。这个地方太重要了。
4: 这样的地方，他们竟然没有派人驻守，真挺帮忙的。
3: 敌人很快就会意识到这个致命的疏忽，会疯狂的与我们争夺。
4: 这场仗不好打，就像齐路说的，这个地方地势太平坦了，易攻难守，赶紧让大家修筑工事吧。
3: 你说的没错，不仅是地势不利，咱们的人也太少了。
4: 我可很少见你发愁啊。
3: 我很少遇到这么难打的战斗，就八个人硬拼拼到底，那倒是容易，大不了大家一块光荣了。可任务怎么办？阵地怎么办？要是守不住，那我们不是白来了吗？你带着大家修筑工事，我到下面的工作去看一看。
4: 是。修筑工事。
5: 조금공격부대폭격하라고해。
0: 네알겠습니다。사단장님저군이퇴각했다고합니다근데이상한게반격을하지않는다고합니다
6: 나를그런새끼들이뭐하자는거야나하고장난쳐
0: 제생각에아무래도좀의심을해봐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6: 뭐의심되는게있어
0: 근데그게뭔지
6: 아백성훈깨어났어
0: 깨어나지못했다고들었습니다
7: 사단장님백대사님이오셨습니다
2: 사단장님급히부고드릴사안이있습니다
6: 마침자네를잡고있어서
2: 원수쪽상황은좀어떻습니까
8: 모든연락이끊겨서한계대대를지원보냈네
2: 혼선에함락된것같습니다사단장님혼선과314고지사이에무슨영원히는곳까지였습니까

0: 만약에 적군이 원산 점령하고 부대를 보내 원산 넘어오면 곧바로 314고지 후방이야. 그렇게 되면 314고지가 음해사.
1: 놈들이 314고지를 공격 안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온산에서 오는 지원 부대를 기다린 겁니다.
0: 맞아. 하지만 적들이 원산에서 넘어오자면 시간이 걸려. 우리가 더 빠를 거야. 박 인사장에게 연락해서 당장 두 중대를 여령을 보내 성령하고 사단 예비부대 동시 투비해서 대어령 방문을 감옥한다.
1: 네, 알겠습니다.
0: 아, 그리고 원산과 부대에게도 적군이 314고지 후방에 절대 가지 못하게 대어령 동하는 길목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해.
1: 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이 내용을 박연대장에게 보내.
0: 이번 장전 자네가 그르쳐서 놈들이 자네 길하고 사전을 파악하고 역이공해서 이젠 다 끝났어. 자네 할머 건다 했고 병원 들어가 잘 치료받고 또 다시 일어나 싸워야지. 안 그런가?
2: 네, 알겠습니다.

0: 사단장님 예측이 맞았습니다. 온산으로 보낸 지원부대와 중공군이 조화하여 전투 중이라고 합니다.
1: 무조건 날 밟을 때까지 버티라고 해. 그렇게 되면 이 공군 지원에 올 거야.
2: 네, 알겠습니다.
3: 아, 그리고 대령에 보낸 부대에게도 빠르면 빠를수록 우리에게 유리하다.

0: 올라온 부대는 조금 전에서야 우리 부대 수극에서 벗어났는데 대련까지는 오지 못해.
1: 보고가 동시에 올라왔으면 아군끼리 오판하고 서로 싸우는 거 아니야?
2: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당장 작전 중지시키고 서로 연락해서 상황 확인해.
2: 예, 알겠습니다.

0: 용기를 집에
1: 차라나님.
2: 회복이 잘 된 것 같군.
1: 걱정해 주신 덕분에 완치했습니다.
2: 첩보대는 다시 편성했어. 박대위가 자네 대신 임시 임무를 맡고 있어.
3: 저 바로 복귀하겠습니다.
2: 이번 전투에 사단이 피해가 너무 커. 그래서 일단 재정비하고 있어. 현재는 삼천강 옥강 지역에 후방안전을 맡고 있어.
3: 이 일대는 원래 북괴 점령지역 아닙니까?
0: 그리고 주민들도 대부분 반동분자에 공산당이나 내통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2: 맞아. 이 빨치산 새끼들 소탕시키려고 부대를 몇 번 보냈지만 완전히 제거 못했어. 그리고 연합군 사령부의 말이 앞으로도 큰 공습이 있을 거라고. 근데 후방이 불안하기 짝이 없어.
0: 제게 맡겨만 주십시오. 아예 빨치산 싹을 잘라버리겠습니다.
2: 좋아. 그러면 필요한 거 있으면 보고 올리고 내가 뭐든 지원해 줄 거야.
4: 수하세! 있죠! 报告 과장! 전령 지급 완비! 진지수!
5: 수하세!
4: 수! 전령 도요! 수하세!

0: 대대장님, 부르셨습니까?
1: 박대회, 인민군 군복 여시벌이랑 평점복 좀 챙겨와.
0: 네, 알겠습니다.
1: 그리고 소련 무기도.
0: 걱정하지 마십시오. 다 찾아오겠습니다.
1: 가봐.

0: 인민군 동지, 수고 많습니다. 아, 저는 여기 알렌리 이장 저가라고 합니다.
1: 안녕하세요, 이장 동지. 저는 특별파견부대 최대장이요. 이건 증명서요. 우리는 북쪽에서부터 이곳에 유격대를 찾으러 왔소. 좀 연계 좀 할 수 있어?
0: 아, 네. 아, 일단 우리 말로 들어 쉬시죠.
1: 됐어. 어차피 우리 금방 갈 거요. 혹시 이 마을에 노동당 당원은 없어? 도당이 지시를 전해야 하오.
0: 없는데요. 인민군 따라 다 갔지요.
1: 가족들은? 인민군이나 노동당 가족들도 우리에게 중요하오.
0: 두 가족은 있는데요.
1: 그들을 불러주시라. 위선을 대신해 위로라도 전해야겠소.
0: 네, 바로 불러오겠습니다. 네.
2: 好，今天的会议就到这儿吧，大家各自去准备一下，晚上在指定的地点集合出发。
3: 是。
2: 许仓，你带着张同志去吃个饭，休息一下。
3: 好。